0: 사냐구나 우리 야 구사냐구나
1: 에이 아도노
0: 메라세
1: 바 아도노 나미소
0: 예스
1: 아자바 와투이 아도노 나미소
2: 아무토니
3: 마이티 투 파이
1: 와바타노 아미오
4: 디디 브라이타
5: 디디 브라이타
1: 아미오 모투미로
0: 메라세
1: 마와노 나미소
0: 로리아 수타뇨무나
1: 메라세